왕 네가 왕 네가 왕 네가 왕 네가 왕 네가 왕 네가 왕 네가 남자는 너무 사가사가 두터져 오빠나 보니 네가 왕 네 방은 밖에 반부자와 부망아 초가백 따주소 비가 행가 세상 네가 갖고 난 쟁가 쏴 냉가 두손 차이가 Put my hands on a figure she